大桥下走过一群鸭，快来快来数一数，二四六七八。门前大桥下走过一群鸭，快来快来数一数，二四六七八。门前大桥下走过一群鸭，快来快来数一数，二四六七八。门前。